0: 시켜줘요.
1: 가요 들었지만 그럼 그래서 승리가 부염케는 그래서 승리가 부염케는 그래서 이거 엄마 가가 그 주사 그만 사려고 안 하려다 가면 그냥
0: 그냥
1: 그래서 승리가